0: 32 FM, 94.9.
1: 이제 어제 신체 수화주 오미무 치사바라 도툰 또 박보로 건 프리데터 에너지 에데베타 나이라 빠르니 라티엘로니 프리데터 에너지 다리 샤코수레